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하고 있어요. 온유 희망맘님 청하신 장하니의 행복 준비하겠고요. 배상진님 청하신 곡은 김정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둥이맘님 신청곡 피아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지고요. 비공개님 청하신 곡 진아 목마른 내 영혼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진아 목마른 내 영혼,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둥이맘님 청하셨던 피아월십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앞서 배상진님 신청곡이었죠. 김정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온유 희망맘님 듣고 싶어 하셨던 장하니의 행복까지 다섯 곡 쭉 이어서 주일 배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고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 앞에서도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짓누르고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돈과 명예를 손

에 쥐면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떠오릅니다. 고난과 성공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오죽하면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나친 가난과 과도한 부유함을 경계한 이 기도 안에는 삶의 균형을 꿰뚫는 통찰이 있습니다. 균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자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내면의 영적 무게감을 갖춰야 합니다. 그 묵직함을 지닌 사람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출렁여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강을 누리고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무게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단비의 전신갑주 이피전스 6-13 에베소서 6장 13절 방금 들었고요. 제이밴드의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박종호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무에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소향이었죠. 반석 위에까지 다섯 곡을 쭉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영적 무게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또 자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내면에 영적 무게감을 갖춰야 한다는 거. 그 묵직함을 지닌 사람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출렁이어도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7963번으로 청하신 송정미 나의 기도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는 맥추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서 칠칠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옛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했을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을에 거둔 식량이 다 떨어지고 가족들과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길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리라 다짐과 벅참으로 보리에 낫을 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 감격 그대로 오늘 맥추감사절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메추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수확에 감사하며 드리던 축제였죠.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그 하카츠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칠칠절로도 불리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당연한 것은 없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곡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은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장지영님께서 실로암을 신청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 곡은 좀 빠른 템포로 들었었거든요. 오늘은 좀 천천히 가사를 더 새기면서 듣겠습니다. 실로암 지인이 부릅니다.

진이 부른 실로암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들으셨고요. 아이디 광야의 소리님께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오은이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예수 예수 예수 김명식 주리 전선아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연두마음님께서 와 주일 이 시간 당향도 조금 새로운걸요. 개편으로 6월에 프로그램 시간대가 옮겨지고 아직 낯설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녁 시간에 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간대가 옮겨졌으니 노을 질 때 만났는데 시간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러실만 합니다. 우리가 6년을 그랬거든요. 저도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새롭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이 또 좋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도 적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이윤화의 목소리로 너의 하나님이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실라가 부른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추롬의 목소리로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 전에 들었습니다. 동행님께서 지선의 감사 신청하시면서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게요. 아멘. 지선이 부릅니다. 감사.

플룻 연주로 들으니까 또 좋습니다. 홍성무의 플룻 연주,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들으셨고요. 그 전에 시와 그림이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감사 위에 감사. 당신을 향한 노래 주일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첫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지금까지 1년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의의를 앞세웠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꽁꽁한 겨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태양빛과 비를 내리시고 푸른 밀밭과 보리밭을 황금빛으로 물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땀 흘려 빛나는 열매를 지킨 농부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그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드넓은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 이 양식이 필요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소서. 룻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도 누군가는 애타게 기다리는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2부에 함께 드리는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불렀고요. 감사 찬송 이어진 곡은 조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추억님이 신청하셨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임청화와 크리스찬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7361 성남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데 좋은 찬양, 좋은 찬송 많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최인혁 성령의 바람 걸어놨어요. 그레이스님과 함께 들을까요?

서드베이스 앨범에서 진동 들었고요. 이춘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098번님의 신청곡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보통 우리가 위로브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김영미가 부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0: 찬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이어서 팀 록 워십 앨범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노을가을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상원이 부릅니다.

신나게 함께 불러봤어요.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여상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지영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나의 중심이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며 기쁨과 감사의 뿌리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봄은 생명이 발화하는 시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꽃이 제 목숨을 바쳐 그것을 피워냈기 때문이죠. 미물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 꽃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작가 박범신의 산다는 것은 내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빈민의 목사로 추앙받던 하우가 작사한 것입니다. 하우 목사는 영국 태생으로 영국 국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고 런던 동부지역 감독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5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으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그리고 535장 주 예수 대문밖에 세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곡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인 사도 바울에서 인용됐습니다. 오라토리오란 종교적인 소재에 의한 대규모의 서사적인 악곡을 일컫는 말로 극적인 줄거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오페라와는 달리 동작이나 배경 그리고 의상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은 못했어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일, 먼저 안부를 물어본 일,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한 일, 그런 작은 사랑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하루는 꼭 큰 성취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조용한 기도 하나, 무심코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예? 너무 작은 일 같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 마음을 보시고 결과보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김지혜의 사랑은으로 예,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그 영원까지,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완전하게 정말 사랑의 예, 정확한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이뤄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계시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가정다워질 거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그게 매력일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매력이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이 높고 낮고 뭐 많고 적고 간에 똑같이 매력을 느껴요. 그 사랑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매력 철철 넘치는 크리스천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선 들어와 들어와 24시간 찬양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 계시니까 옆에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아주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이포유가 어떤 방송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깔아주세요. 자, 김명선 내 하나님은 이경미 초가삼간도 정내욱입니다. 소풍 나가는 동안 자 찾아보세요. 옆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레인보우 깔아드리고 조이포유 알려주세요.

이쁜아님 은혜 받은 중에 또 바쁜 중에도 오셨어요. 온팡 은혜 누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온팡 예, 전문 용어 나왔네요. 사임당님 오늘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최 여사님이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좋은 날 됩시다. 주님 손 꽉 잡고 네, 사평로 놀러 오세요 하시면서 광고도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놀러 오듯이 와서 주님과 함께 소풍하듯이 예배드리는 거. 그게 24시간 찬양 방송만 가능하네요. 진짜. 아, 좋다 좋다. 파크리스님은 앞에 찬양에 또 덩실덩실 춤춘다고. 고맙습니다.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포레스트에어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고 1000번째입니다. 푸른 초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도 주일은 연주곡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박용관의 기타 연주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기타 연주니까 노래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사모한다는 말이 저는 참 좋아요. 네, 진정 사모하는 박용관 기타의 여주 여러분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괜찮다 그리고 조찬미 연평안이었죠. 요게벳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들어와 들어와. 7월 5일 주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주일이네요. 기적이 일어나네 캠퍼스 워십의 찬양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당신이 나를 지루해 할까봐 내가 먼저 멀리 당신을 던져봅니다. 달아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복수, 포기의 쾌락, 그리고 포기의 보상. 당신은 늘 첫 떨림으로 달려옵니다. 던졌다 당기고, 풀렸다 되감기고,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천 갈래 던져진 그물길. 오요, 오요, 오요요. 정끝별 시인의 요요를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7월 첫째 주 주일 사평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3.1절님 바쁜 중에도 오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사는 나, 세상 사느라 자꾸 주의 자녀임을 잊는 것 같아서 매일 기도한다면서 계속 주저지 주저지 떠들고만 있는 건지.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예. 다 들어주면 믿는데도 더딘 응답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냥 어떨 때는요 뭐 필요하고 구해야 될거 많지만 그럴 때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감사만 쫙, 예,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외쳐도 참 좋을 때 있습니다. 예, 라니님 힘내시고요. 예, 토닥토닥 정말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네, 사연 또 기다리고, 주일 바쁘지만 교회 일로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 바쁘지만, 바쁠 때 오히려 옆에 분이랑 한번 슬쩍 얘기하면서 네, 레인보우 앱 깔아드리고 조이포유가 어떤 방송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 5분이면 되니까 말입니다. 친한 사이에. 자, 이유나 이 땅은 이모와 땅끝에서, 둘다 땅이 나오네. 네, 땅끝에서 마라나타 해야 되죠. 소양, 부흥한국이 같이 부릅니다.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4378번님, 사평 누르며 은혜 충전하고 있다고, 네, 달려와셨습니다. 저희 편의점 옆에 칼국수 집과 코다리 집 두 식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다리 집 인테리어를 하기에 궁금했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셔서 그동안 감사했다며 인사하고 가시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넘기고 간다는 말씀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 그러게요. 얼마나 그 어려운 중에 그 사업을 시작했겠어요. 뭔가 이제 해보려고. 근데 문을 닫고, 아이, 손해. 저희 식구들, 저희 사평로 식구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내시고, 지혜가 필요하고 솜씨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처럼, 예, 최선은 우리의 권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식구들도 정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기도하고, 지금 그 코다리 사장님, 아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이고, 주님, 이 땅에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주님. 자,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심플리 포입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지선 주의 은혜라. KCCM 팀이죠. 그저 상상할 뿐이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네, 이거 같대 내 입술로 우르르 워십에 내 마음 다해 나무에 내 살아라 살아내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주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박희봉의 십자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02-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맥추, 보리맥 가을추, 보리를 걷어들이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보리는 아주 소중한 곡식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나고 봄을 버텨내면 힘겨운 보릿고개를 지나면 초여름에 보리가 익었고요.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셨기에 자란 것임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리밭을 보기 어렵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살아있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를 먹이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준비하는 맥추감사주일 오후 은혜와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김기영의 곡 감사드리세,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이고요. 감사 찬송, 최명자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돈 모헨의 곡 Give Thanks, 주께 감사드리세. 필립 캐버런의 바이올린과 데이비드 앙겔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김기영의 곡 감사드리세,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감사 찬송 최명자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가 연주한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 곡 준비했어요.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을 담은 댄 버지스의 찬양곡 감사해,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에반스의 축복을 이태리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습니다. 신상우 곡 하나님의 은혜, 한성교회 시온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댄 버지스의 찬양곡 감사해,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고요. 에반스의 축복을 이태리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신상우곡 하나님의 은혜, 한성교회 시온 찬양대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복이고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라 고백하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시편 6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조셉 마틴의 현대 합창곡 All Good Gifts,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담은 곡이었고요. 호프 퍼블리싱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민호기 곡 감사 위에 감사, 지선 민호기의 목소리에 이어 소프라노 이혜원의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곡 희주빌의 감사를 선택하기 들려드리고요.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들려드려요.

맥주 감사 주일에 돌아보는 지난 반년 1월부터 6월까지 돌아보면 참 많은 날들이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잘 풀렸던 날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 날도 있었겠죠. 기쁘게 웃었던 날도, 혼자 조용히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 보리 한 알이 있기까지 비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했듯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모든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힘들었던 날까지도요. 지나온 반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후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그 셀프톡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강한 셀프톡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속삭임. 아. 마귀의 속삭임 하면은 가장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고 궁금하신지 오늘 그 궁금증을 싹 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가? 그 마귀의 속삭임인가? 아, 주님의 음성인가? 아, 그만해, 그만해! 뭐, 전 아직도 이게 헷갈려요.
2: 네. 저거는 정신분열 안 되고 지금 약간.
1: 아, 너무 자꾸 들려서.
2: 아니, 네.
3: 진짜 이제 궁금한 거는 사탄 마귀는 떳떳하게 말을 안 하고 항상 속삭여. 그죠?
0: 아, 그죠. 네.
3: 또 정말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나쁘지 않다. 건강에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휘둘릴 때가 있더라고요.
4: 예, 저도 이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떠나갈지어다.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탄마귀 귀신, 이런 존재가 도대체 어떤 건지.
5: 그래서 오늘 사탄마귀도 학문과 체험으로 접근하시는 전문가들 모셨어요. 와, 이거 진짜 하는 건데.
0: 네.
5: 자, 세 분 목사님들이신데, 네. 정체부터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목사님.
6: 예, 아, 이번 기회에 사탄 공부 조금 했어요.
0: 역시 공부로. 네. 네.
6: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네.
5: 학문적으로.
6: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 조금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아, 네. 좋다.
7: 사탄, 마귀, 귀신 하면 그냥 신화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때 실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8: 예, 사탄 마귀 하면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자, 과연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0: 하준희 목사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죠.
1: 사탄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파멸로 이끄는 유혹자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과는 조금 달라요. 구약 사탄은 조금 착해요.
2: 아, 착해요?
1: 네, 구약 사탄은.
2: 학문적으로.
1: 신약 사탄에 비해서. 신약 사탄은 악의 세력이고 악의 우두머리로 소개가 되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다. 네,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꽤 있어요. 다윗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물론 넘어갔고 초대교회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도 좋은 일 하다가 자기 땅을 다 팔고 일부를 또 속여서 남기는 바람에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그걸 일부를 챙기죠. 그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까지. 다윗 같은 위인도 사탄의 유혹에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귀의 올무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탄 마귀의 실제를 경험했고 경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의 올무가 진을 치고 있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회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은 그저 그냥 선한 생각과 행동을 덜 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쟁, 살인, 폭력, 탐욕, 증오, 시기, 인종주의, 마약, 빈부격차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악의 구체적인 결과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죠. 악은 실존합니다. 그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의 운명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탄 마귀는 강력하고 위험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결국 패배할 운명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세계에 끊임없이 해를 끼치고 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했어요. 요한계시록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발악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최후 발악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장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만 조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탄 마귀를 이기는 법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했고 야고보도 마귀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같이 쫄지 마. 대적해. 쫄면은 쫄려. 대적하면 쫓겨나. 대적하면 사라져. 그거거든요. 사도들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악마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악마와 싸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런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악마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보는 거죠. 악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면 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 따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사는 삶.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는 삶 이러한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는 노력만 있다면 내 안에 충분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 혼란과 악한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0: 겁니다. 시기 다툼, 자랑과 거짓, 혼란과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가라앉히고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대적은 실제 하는 마귀와의 외적 대적도 있지만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고 마귀의 성격을 가라앉히는 이런 내면에서의 이런 훈련만 돼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장착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마귀의 성품을 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힘에 눌리지 않고 마귀를 충분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마귀를 마음껏 주무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마귀를 당당히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3: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5장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 번 아주 강한 쇠고랑을 채웠지만 다 이 결박을 끊어버리고 깨뜨렸습니다.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나타나죠. 육체적 특징이 뭡니까? 괴력, 괴성, 자학, 자해. 또 정신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파괴, 마음의 파괴, 그리고 인격의 파괴가 나타나고 있죠. 영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악령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따라서 바다에 몰사합니다. 2천 마리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육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옷을 입었어요. 정서적으로는요, 다시 온전하여졌죠. 영적으로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귀신에 대한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해요. 신화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저도 약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한 여성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괴성을 질러서 집회 후에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여성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시켰는데 고백하는 도중에 여성에게서 남성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그런 경험은 했습니다.

0: 굉장히 긴장은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나에게서 나는 여기 있고 싶다,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 이런 소리를 계속했지만 결국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결국 이 여성은 거품을 토하고 정말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법,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성령입니다.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인 신앙과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씨름이 있으면 귀신이 저들로 떠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결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서 귀신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인격,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에 둥지를 털고 살아갑니다. 근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요, 절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결을 회복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또 우리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잘 분별하고 성령으로, 성경으로, 성결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오늘 주제가 마귀의 속삭임, 또 마귀를 이기는 법이잖아요. 아, 우리가 대체로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적인가 아니면 성령적인가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삭임이라는 단어 속에 있듯이 내면적으로 내 욕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건 밖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 알 수 있지만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약간의 부러움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웃의 소, 낙이,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차,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있는 자전거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이 타는 거 나도 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가져도 되는 허락된 소리일까요?
2: 어렵다.
1: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죠? 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가 일을 할 때에 밖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건 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용할 때, 그때 어떻게 마귀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마귀는 너무나 괴계가 많아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터인데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달리 아주 우리에게 우상을 설명할 때 탐심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탐욕, 탐심이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면 이 우상 안에는 분명히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데 탐심,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을

0: 대적하고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자녀가 대학교 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웃집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사회적으로 승진을 하고 직장에서 이런 거 보면 그걸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아 저건 마귀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갈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단은 참 우리에게 자주 속삭이는데 불만족을 통하여서 자꾸 부러움을 갖게 하죠.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점점 개선되어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더 확장되고 더 많이 갖고 더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오늘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늘 자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제게 와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있는데 어느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직장이 어느 직급이 돈을 더 많이 주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마음이 돈의 기준으로 정한 사람은요 부르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거 진짜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는 이 사단의 속삭임 사단이 그냥 한번 불순종하면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단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성공도 그 하나예요. 승진도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에게 말을 할 때에 너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구분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을 전해주지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사단이 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말에 응답을 안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전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수님은 없는 고기도 떡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기도 더 많은 걸 남겼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데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님은 사단의 음성을 구분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의 경향을 파악하게 되고 사단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마음의 경향들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구체적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내 안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셀프톡이 마귀의 속삭임인가 아닌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2: 오늘 네, 일단 이게... 먼저
3: 뭐 서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4: 네,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되기도 하고 더 궁금한 것도 생기고 막 그러네요.
1: 네.
2: 방금도 속삭였어요. 너부터 해, 너부터 해. 겹친다.
3: 그렇구나.
2: 오늘 또 들으면서 지피지기란 말이 좀 떠올랐어요.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싸우게 된다. 라고 좀 알았습니다. 네.
5: 잘은 모르겠지만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3: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목사님 자기 흥미로운 말씀 해주셨어갖고 구약시대 사탄은 조금 착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진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요즘의 사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사탄은 야, 왠지 IT도 할 줄 잘할 것 같고 미디어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가일 것 같고 속삭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궁금하고 또 요즘 사탄이

0: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1: 어, 그것도 또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0: 이거 진짜 가끔 이런 생각하면 저도 찌를 때가 많은데, 무슨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 저 사람 또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또 이렇게 우리가 사탄이라고 봐야 되나. 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사탄 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네.
2: 사탄 로지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사탄 로지, 사탄학. 그래서 요즘에 사탄에 대한 책들이 몇 권 출간되고 있는데, 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유대교 문헌에 사탄의 기원에 대한 가설이 좀 나와요. 참조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암시적으로 이렇게 전제가 돼요. 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사탄마귀 기원설은 천사 타락설. 예,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여자를 탐해서 타락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비슷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생겼다. 두 번째는 천사 추방설. 하늘에서 추방됐다. 추방의 원인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교만 때문에. 이것도 성경에 또 암시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죠. 그런 깔려있는 것들은 유대교 문헌에서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타락가설, 타락설, 추방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아직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욥 사건.
0: 그렇죠.
2: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요. 반드시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사탄은 그 당시에 유혹자, 참소자, 고소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탄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참소하는 사람 사탄, 대적자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였지 고유 명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참소한다, 고소한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사탄짓이거든요. 어원상. 그랬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부터 꺾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사탄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유대교 요 안에서 확 바뀐 거예요, 지금. 뭔가 있었지는 모르지만 강력해졌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돼요. 심지어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릴 만큼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탄 마귀는 세상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도 사탄 마귀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끼어든 존재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게 선을 그을 수 없을 만큼 긴가민가할 정도로 해서 그 욕망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속삭임도 사탄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부정적인 속삭임도 때로는 사탄의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네.
3: 네. 사탄학에 대해서는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정적인 말도 사단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단은 우리의 세 가지를 통해서 주로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입술의 말.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해서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그렇죠. 너 마귀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마귀는 주장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마귀의 영향력이죠. 근데 영향력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0: 지배와 통치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생각,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성, 하나님 중심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이 생각들은 계속 가지치게 해야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또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를 비롯한 뭐 자살하고 싶은 심리라든지 각종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계속 가지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입술에 부정적인 말, 뭐 저주의 말, 욕설, 비속어, 이것도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것을 가지치게 해줌으로써 생각, 마음, 입술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럴 때 그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 결과가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도 이걸 비판하면 마치 그것이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 떠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의와도 싸워야 되고 부정을 얘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런 행동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굉장히 좀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공중권세를 부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이제 쫄지 말고 대적해야 될 텐데 대적할 방법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분명히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야죠.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0: 네, 그러면은 옳았구나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속삭이는 마귀에서 벗어나 설레는 주님 음성으로 갈아타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차준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탄마귀라는 게 그 쫄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참에 그 정체를 확 압도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최후의 발악 중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전략과 전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그 구사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고 있어요, 사탄이.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피의 찬양을 부르고 보혈 찬양을 부르고 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흉내내면서 대적하면서 나와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사탄의 급소를 찌르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거는 10절 11절에서 사탄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하늘은 사탄이 없어. 사탄 예, 청정지역이라. 여기서 이제 이민 갔어, 이 땅으로. 이 친구가, 우리, 이민 와가지고 우리 속세에 있는 건데.
5: 친구 됐네, 이 친구.
4: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0: 받아야죠. 사탄이 지금 통치 영역이네요.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붙네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더
0: 지금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들은 좀 힘 좀 들 거야. 이 얘기죠. 사탄 마귀는 최후의 발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무력해 되었나? 예수님을 유혹할 때만 해도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등이 꺾인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장 날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악한 영 3인조입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조자들이 있어요. 또 거짓 선자도 나타나고 요 악한 영의 3인조가 이때 끝장납니다. 요거를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D-Day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죠.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등뼈가 꺾인 사탄이 내려왔어요. 지금 환자예요, 지금 사탄이. 그리고 자기 운명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V-Day입니다. Victory Day.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 발악하고 있는 사탄의 자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 현재 사탄 마귀는 부상 중입니다. 그것도 등뼈가 꺾였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등뼈가 꺾였고 치명상을 입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도 야고보도 사탄 마귀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쫄지 마. 대적해. 쟤 지금 부상병이요. 지금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가 돼 있어. 그러니 쫄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현대는 사탄의 전순 전략이 무엇인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뿌리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부터 잘 알려진 세 개의 신이 있어요. 전쟁신, 돈신, 사랑신. 이게 바로 마르스신, 만분신, 아프로디테신. 예, 니체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욕망이 권력이고 마르크스는 돈이고 프로이드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요 세 가지 욕망이 인간 안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욕망 이거를 타고 시대의 가면을 쓰면서 시대의 가면을 갈아끼면서 뭐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시대적인 어떤 가면이죠. 내면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욕망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이 진짜 끝까지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들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는데 베드로, 다윗, 바울, 예수님한테도 힘을 쓴 그 사탄의 교활함 그것이 또 어떤 빌미를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때 오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또 요즘에 많이 우리가 부각되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그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건지 그리고 그들조차도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김병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 그 교수님이 D-Day와 V-Day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아마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등뼈가 꺾였고 바람에 불면 날아갈 사탄이지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D-Day에서 V-Day 요 사이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제가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사탄으로 걸려 넘어진 뭐 베드로든 누구든 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이 다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말 명료하게 깨닫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0: 희생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지시는 이 삶을 우리가 겸손하게 쫓아갈 때에 사단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다. 사이비 교주들도 물론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고백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회개가 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이비 교주들은 한번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은 긴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종로로 됐던 사람을 쉽게 풀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습관으로 자꾸 우리를 얽어맬 때 공동체가 그걸 도와서 정죄하지 않고 계속 품어주면서 함께 극복하면 아마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탄 마귀 퇴치반이 있다면 그 반장님으로 좀 한번 모시고 싶은 우리 이상관 목사님.
2: 예, 혹시 안나 사탄이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 네. 이럴지도 몰라요. 퇴치반으로 오시면
1: 우리 사탄 마귀 퇴치반 반장님 이상관 반장님께 한번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서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그 이런 소리가 그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쪽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를 네. 야, 넌 쓸모없는 존재야. 야, 죽음이 해방이야. 야, 너 손해보는 행동 있잖아.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야, 왜 그렇게 살아?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3: 네.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또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네,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특히 그런 속삭임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귀신 들린 것과 또 우리 흔히 궁금해하는 것 신경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는 어떻게 또 구별이 가능할지 목사님. 네.
4: 귀신 들림 현상하고 신경 정신적인 문제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증상이 비슷해요. 환상, 환청,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속삭임 이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진지하게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해보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림 현상일 때는 대부분 끝까지 진지하게 못합니다.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면 귀신 들림 증상보다는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열증도 귀신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현상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분별을 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림이라든지 동시에 신경정신적인 문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기도받으면 잠시 떠나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반복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경정신적인 문제나 귀신 들림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성령이에요. 성령의 그 조명하심 아래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나의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게 합니다. 귀신 들림이든 신경정신적인 문제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증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죄의 여러 증상 중에 몇 가지들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말씀 앞에서 차곡차곡 잘

0: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청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회개함으로 대청소를 했다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보혈에 의해서 씻김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됐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어지러울 질 때마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가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마귀 사단의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 자연스럽게 귀신은 떠나요. 저는 차곡차곡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것이 정말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따라 그 삶을 정리정돈하면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면요 마귀 사단 귀신은 자연스럽게 떠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예.
1: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껏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좀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목사님들께서도 아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야 라고 확신해 하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또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0: 제가 특별히 이 질문 앞에 딱 떠올랐던 것이 대학을 갈 때 이제 신학대학을 어느 데나 다 갈 수 있었는데 교단 신학교를 가면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초교파 신학교를 가면 제가 알바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렸던 게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이거였거든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복음적이고 좀 선교적인 그런 신학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편한 길이 아니라 저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선택을 했죠. 물론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썼습니다. 왜냐하면 4년 내내 알바했거든요.
3: 제가 산 증인입니다.
0: 저는 학교에서 전화 교환수하고 강당 청소하고 경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경비하면서 그렇게 4년 내내 정말 쓰게 다녔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화 교환수 경비 알바 강당 청소했던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의 어떤 삶도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경험을 그 4년 내내 너무 분명하게 해가지고요 저는 또다시 선택해도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이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사단아 이럴 것 같아요. 동일한 네. 선택할 것 같아요. 네.
4: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내 삶을 보니까 그 뭐 이성의 유혹, 뭐 물질의 유혹, 그다음에 권력과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 어떤 속삭임이 있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래도 평생 예수 믿었고 나도 목사고 뭐 그 정도에 내가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괜찮을 거야. 요게. 요게 위험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근데 그때 제가 정신 차린 게 그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다. 넌 뭐 다를 줄 알아?
3: 그렇지.
4: 그러잖아요. 나가 나를 믿지 않고 믿지 말자. 그래야 나를 지킨다. 나도 이게 넘어가는 분들 많거든요. 그죠?
3: 맞아요.
4: 그래서 그 창세기 그 39장 8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맞았을 때 요 말이 저는 계속해서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유혹은 끊임없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선우 순간까지. 그래서 나를 믿지 말자. 그게 나를 지키는 거다.
5: 제가 이제 한계를 깨적하고 17년을 섬겼는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뭔가 하면 너도 이제 대접받을 수 있잖아. 요구할 수 있잖아. 17년 딱 지나면서 너도 이제 요구할 수 있잖아. 요 말이 딱 들었는데 그 말을

0: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 하면 아, 제 자신 속에서 이미 지능 어떤 부분들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았는데 참 이렇게 오랜 시간 헌신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또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것이 제게 슬쩍 들어오더라고요.
1: 목사님들의 간증을 또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나가 아니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네, 오늘처럼 이렇게 경험에서 오는 질문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시원한 답변 들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 목사님들부터 마귀의 속삭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2: 달콤하지만 죽음이다.
1: 세네요.
3: 마귀의 속삭임은 나에게 장애물 경주다. 하나 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0: 저는 마귀와 속삭이지 말고 하나님과 속삭이세요.
1: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의 정리도 궁금해요.
4: 마귀의 속삭임은 나에게 한마디로 야 쫄지 마, 네가 이겨. 그리고 이제 네. 노래 가사처럼 피처링 하나님 이렇게.
1: 피처링 하나님 너무 좋네요.
5: 아멘. 네. 저는 나방이지 독수리가 아니다. 네, 팔락거리고 계속 날개 타겠지만 걔는 독수리가 아니고 네. 그냥 먼지 풍기는 나방일 뿐이다.
1: 네.
6: 저는
2: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니에요?
6: 네, 하나님께 엎여 있자.
7: 귀 닫자. 사후정이 되자.
1: 네. 자, 현실에서 바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인사도 쫄지 말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속삭이는 마귀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8: 승리하며 하나 되는 시간
9: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인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7월의 첫 주일인 오늘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보낼 텐데요. 오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그쵸? 깊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한상희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해 이어지는 접속곡이었죠. 이 곡 들으면서 2026년 7월 5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더라고요. 상반기 동안 날 향한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떠올리면서 다시 좀 감사하는 시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먼저 C5 월십의 감사함으로 이 곡 듣고요. 백하슬기의 감사송 레게 버전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을 김영순님의 신청곡 김대환 은혜 아니면도 듣고요.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곡 주찬양 싱어즈의 나는 주의 친구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함께 듣습니다.

닉네임 친밀한 교재님 청하셨던 곡 주찬양 싱어즈 나는 죄의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김영순님 청하셨던 김대환 은혜 아니면 그리고 문자 4715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송정미 예수 사랑하심을이었고요. 백하슬기의 감사송, 시파이벌십의 감사함으로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제키리님 청하신 곡 마커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곡 듣고요. 많은 물소리 월십의 주이름 찬양, 문자 5940번님 청하신 곡은 어노인팅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TR 월십 불길 같은 주성명.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 길,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TR 월십의 불길 같은 주성령 들었고요. 5940번님 청하신 어노인팅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월십의 주이름 찬양 제키리님 청하신 마커스 찬양의 제사 드림역까지 네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용성님의 신청곡이에요. 유은성 마음의 예배.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하고 있어요. 온유 희망맘님 청하신 장하니의 행복 준비하겠고요. 배상진님 청하신 곡은 김정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둥이맘님 신청곡 피아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지고요. 비공개님 청하신 곡 진아 목마른 내 영혼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진아 목마른 내 영혼,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둥이맘님 청하셨던 피아월십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앞서 배상진님 신청곡이었죠. 김정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온유 희망맘님 듣고 싶어 하셨던 장하니의 행복까지 다섯 곡 쭉 이어서 주일 배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고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 앞에서도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짓누르고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돈과 명예를 손에 쥐면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떠오릅니다. 고난과 성공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오죽하면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나친 가난과 과도한 부유함을 경계한 이 기도 안에는 삶의 균형을 꿰뚫는 통찰이 있습니다. 균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자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내면의 영적 무게감을 갖춰야 합니다. 그 묵직함을 지닌 사람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출렁여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강을 누리고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무게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단비의 전신갑주 이피전스 6-13 에베소서 6장 13절 방금 들었고요. 제이밴드의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박종호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무에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소향이었죠. 반석 위에까지 다섯 곡을 쭉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영적 무게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또 자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내면에 영적 무게감을 갖춰야 한다는 거. 그 묵직함을 지닌 사람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출렁이어도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7963번으로 청하신 송정미 나의 기도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 5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다가가도 뿌리치지 않으시며 너른 품을 내어주십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요한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들으시고요. 신영옥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오 527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미스밥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594장 찬송을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진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이경미의 감사해. 그리고 진영님께서 청하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파트모스 조정훈의 찬양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

0: 이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송명희와 친구들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맥추감사절 맞아 그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꼽아봐도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감사드리세 이요한의 찬양 준비했고요. 송수영의 음성으로 감사하는 성도여, 그리고 목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차이니님을 위해서 라베리타 301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신예수님께서도 청해 주셨고요. 솔로몬님께서 청하신 지선의 충만 이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두 번 추수를 한다. 봄에는 밀,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추수한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절기이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절기이다.

이천진의 찬송가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박운성님께서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숭실남성합창단의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이장희의 음성으로 가난한 자 돌보아 주며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가 223장입니다. 유창원의 음성으로 듣고요. 나으시고 길러주신 577장 찬송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근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늘 기도 진아예원님, 작은 애가 몇 달째 교회 안 가네요. 속히 우리 작은 애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예배합니다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어머니의 이 기도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예배합니다. 주나목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올 상반기도 먹이고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왠지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주일의 시간에 도전하는 시간이란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 오롯이 주님을 예배하는 향기로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도 CCM 캠프를 통해서 이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롭게 내일은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1부는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었던 것들 하나씩 둘씩 이삭줍기의 시간으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찬양의 시간 함께합니다.

김인식 정소연의 이삭의 축복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주말과 주일 일부는 항상 이삭 줍기로 꾸며드린다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축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주중에 많은 사연들이 들어옵니다. 이름도 불러드리지 못하고 사연 소개에도 또 신청곡도 다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 아쉬운 마음 조금 달래보시라고 주말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부흥한국 소향의 마라나타 들으셨고요. 그 전에 시편 8편은 오벳의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에스프레소님께서 정확하게 이 주말 주일에 저희가 꾸며드리는 이 시간의 취지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말에는 긴 워십곡들을 방송 시간 제약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시며 최신 CCM 추천 영상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곡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저희가 새 앨범도 목요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틈틈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신청하신 곡은 오늘은 오벳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소향을 또 써주셔서 오늘 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나타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주일 시간 제약 없이 편안하게 워십곡들 저희 신청하신 곡들도 2부에서 또 쭉 이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듣고 싶은 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준희빈님께서는 라희 옹기장이의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함께 듣고 싶습니다. 아무 때나요? 라고 하셔서 자 오늘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정수명님은 도로 위를 달리며 방송 함께 하신다고 항상 운전하실 때는 무엇보다 안전, 최고는 안전. 문자 보내실 때는 살짝 멈춰서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행지기님께서는 지난 예배의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배 후에 집에서 아내와 또 삼형제 아이들과 삼계탕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평범하지만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때때로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부영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일상 준비했는데요. 박진희 씨 음성으로 오늘은 전해드릴게요.

진희 일상, 또 앞서 한부영의 소소한 행복이었고요. 라희 옹기장이가 함께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곡이 제목 표시로는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그 우리 한글 모음 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눈물 표시 이모티콘 할 때 우 혹은 유 이렇게 모음만 보내잖아요. 그중에서 유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신청하실 때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블루딱따구리님께서는 임바울의 찬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시간 되시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어요. 7361님께서는 지난번에 보내주신 마늘빵 잘 먹었습니다. 보내주신 음료 티켓도 잘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어우 선물 보기 많으셨네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오늘 신청곡 당첨복도 있으시네요. 오늘 치유 앨범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어진 밤에 듣는 깨끗한 피아노 연주가 참 맑게 와닿는 것 같네요. 샤이너스의 내 주의 보혈은 이 곡은 창수님 신청곡 중에 이삭 줍기 해봤고요. 그 전에 할 수 있다 하신 주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그리고 아주 절절한 목소리죠. 임바울의 찬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푸른님도 오늘 이 하루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잘 들으셨을까요? 희민 희승맘님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찬양이네요. 행복샘물님께서 주가 듣고 계시네 신청해요 하셨는데 제가 찾아봐도 어떤 곡인지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에 정확하게 가수까지 써주시면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널 위한 이 노래 찬찬맘님께서 신현미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신현미의 음성으로 널 위한 노래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은 헤세드님께서 삶으로 이즈윌 찬양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

0: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주일 2부 순서 워십 앤 프레이즈 찬송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찬양곡들을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각 교회를 비롯해서 참 많은 워십팀들이 생겨나고 활동하고 사랑받고 있구나 싶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곡은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서희 객원 보컬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함께 하셨고요. 앞서 아주 경쾌한 찬양으로 라이트 온 워십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전해드렸습니다. 1부는 이삭 줍기로 2부는 이렇게 워십 찬양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찬양만 들으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찬미 워십 2세들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 워십 키즈 곡 준비했어요. TR 워십 생명 주께 인내도 함께 보시고요. 이 곡은 숫자 1004 천사입니다. AJ 워십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me curí mai bisogno di cu e tu mi rompi mai non mi vedo.

어린이 찬양을 포함해서 이렇게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숫자 1004가 조금 전 들으신 곡의 제목입니다. 천사, AJ 워십 함께 하셨고요. 또 TR 워십의 생명 주께 있네, 그리고 찬미 워십 2세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브라운 워십,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홀리 피플 워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함께 보시고요.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어요.

오늘이 워십,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앞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브 워십 곡도 들어보셨고요. 홀리 피플 워십의 거룩한 하나님도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워십 곡으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워낙 많은 워십 팀들이 있어서요. 그냥 쭉쭉 이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그러다 보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워십 팀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 찬미 워십 2세들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참쉼 워십입니다. 찬쉼 워십의 주는 나의 왕 함께 보시고요. Everything 워십, 성령보다 예수보다, 이 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eautiful 워십의 모든 것 감사해요까지 이어갑니다.

찬심 워십에 주는 나의 왕 그리고 뷰티풀 워십 모든 것 감사해요 였고요. 에브리띵 워십에 성령보다 예수보다 함께 보셨습니다. 피처링으로 이다예 씨가 함께한 곡 전해드렸어요. 자, 1부는 이삭 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주일 편안하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끝곡은 해외 워십곡으로 역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엘리베이션 워십의 Build Your Church라는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는 맥추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서 칠칠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옛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했을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을에 거둔 식량이 다 떨어지고 가족들과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길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리라 다짐과 벅참으로 보리에 낫을 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 감격 그대로 오늘 맥추감사절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진이 부른 실로암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들으셨고요. 아이디 광야의 소리님께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오은이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예수 예수 예수 김명식 주리 전선아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연두마음님께서 와 주일 이 시간 단양도 조금 새로운걸요. 개편으로 6월에 프로그램 시간대가 옮겨지고 아직 낯설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녁 시간에 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간대가 옮겨졌으니 노을 질 때 만났는데 시간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러실만 합니다. 우리가 6년을 그랬거든요. 저도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새롭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이 또 좋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도 적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윤화가 부릅니다.

이윤화의 목소리로 너의 하나님이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실라가 부른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추롬의 목소리로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 전에 들었습니다. 동행님께서 지선의 감사 신청하시면서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게요. 아멘. 지선이 부릅니다. 감사.

플룻 연주로 들으니까 또 좋습니다. 홍성무의 플룻 연주,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들으셨고요. 그 전에 시와 그림이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감사 위에 감사. 당신을 향한 노래 주일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첫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지금까지 1년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의의를 앞세웠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꽁꽁언 겨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태양빛과 비를 내리시고 푸른 밀밭과 보리밭을 황금빛으로 물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땀 흘려 빛나는 열매를 지킨 농부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그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드넓은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양식이 필요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소서. 룻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도 누군가는 애타게 기다리는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2부에 함께 드리는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불렀고요. 감사 찬송 이어진 곡은 조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추억님이 신청하셨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임청화와 크리스찬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7361 성남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데 좋은 찬양, 좋은 찬송 많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최인혁 성령의 바람 걸어놨어요. 그레이스님과 함께 들을까요?

서드 베이스 앨범에서 진동 들었고요. 이춘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098번님의 신청곡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보통 우리가 위러브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김영미가 부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0: 찬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이어서 팀록 워십 앨범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노을가을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상원이 부릅니다.

신나게 함께 불러봤어요.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운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여상원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지영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나의 중심이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며 기쁨과 감사의 뿌리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빈민의 목사로 추앙받던 하우가 작사한 것입니다. 하우 목사는 영국 태생으로 영국 국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고 런던 동부지역 감독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5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으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그리고 535장 주 예수 대문밖에 세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곡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인 사도 바울에서 인용됐습니다. 오라토리오란 종교적인 소재에 의한 대규모의 서사적인 악곡을 일컫는 말로 극적인 줄거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오페라와는 달리 동작이나 배경 그리고 의상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0: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내미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돌아왔다 싶다가도 다시 진창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거룩한 손을 뻗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흔들리는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방합장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52장 찬송을 김보람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는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일을 위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챔버 코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용옥의 찬양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하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임현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이어서 조유진입니다. 큰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 안에 기쁨 있네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내 너를 위하여 311장 찬송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김성수와 켄송의 찬양이고요. 이연수의 음성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은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만 하지 않고 더욱더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여 칭찬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큰 사랑의 목표를 세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일정한 양이 없습니다.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길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에 자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담기 위해 더 넓은 품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찬송 신재호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곡이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김정석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CCM 함께합니다. 먼저 마운틴 사나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죠.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나를 사용하소서 참꽃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후하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 그분의 선하심에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그분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의지의 자유였지요.

단테 신곡 천국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누리며 그분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어지는 찬양, 투루바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안양시립합창단이 부른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옹기장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예수 닮기 원해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쯤 손으로 잡아보고 싶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죠. 정해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무지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에 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월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원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 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란했던 지난 주말의 날씨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 날씨가 참 불안정했죠. 쨍 해가 나다가도 갑자기 흐려지면서 비가 흩뿌리고,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내다보면 폭우가 쏟아붓고 있었어요.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습하고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걸음걸음 조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맥추감사 주일이었는데 주가 주신 감사의 조건들 우리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여러분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제 맥추감사절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홍천에서 농사지어서 사위가 보내온 감자로 교회 성도님들과 돼지고기 듬뿍 넣고 호박, 감자, 고추장찌개 달게 먹었습니다. 예, 홍천 감자로 만든 고추장찌개 너무 맛있었겠어요. Marching to Zion,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아롱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라나타님은 어제 남부교회 찬양 경연제 함께 하셨다고 하고요. 폴라리스님은 어제 교회 식당 당번이라 맥추감사절로 삼계탕 해서 교인들과 푸짐하게 드셨대요. 야, 맥추감사절 특식이었는데요. 모두 어제 풍요롭고 풍성하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박정성님은 162번 버스 타고 출근길 오르셨군요. 심신이 피곤할 때 영어 찬송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신대요. 어떤 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박정성님께 띄우는 He leadeth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유튜브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인어공주 역할 극을 할 때마다 제비뽑기로 배역을 정한다고 합니다. 딸은 인어공주를 뽑으면 행복하지만 관객 역할을 뽑는 날이면 시무룩해져서 집에 온다고 하네요.

그럴 때 엄마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인어공주만 할 순 없고 10번 중 9번은 관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관객일 땐 손뼉을 크게 쳐야 재밌어. 인생의 10분의 9를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크게 손뼉치면서 즐겁게 살자.

우리는 흔히 무대 위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르죠. 무대 위의 인어공주도 객석의 관객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내 역할에 충실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을 볼 때도 가장 크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질투와 비교의식이 아닌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인어공주가 아니더라도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Days of Elia.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3508님도 좋아요 하셨고요. 소피아님, 너무 좋아하는 시간 항상 감사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뒷자리 0940님은 원래는 매일 인천 승악산에서 들으시는데 장모님 생신이시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이 속초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속초 도착해서 지금 해변 산책하며 듣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흐린데 뻥 뚫린 바다를 보니까 참 상쾌해요. 예, 철부지 오리님 일산의 애청자신데 우리 철부지 오리님 주신 신청곡을 바다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구주여 광풍이 일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빛고을 광주는 빗줄기 잠시 멈춤입니다. 79번 버스로 출근하는데요. 기사님 라디오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들려서 반가움에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빛고을 광주의 작은 청년님. 예, 월요일은 모두가 좀 뾰족해지는 날이죠. 주말 지나 다시 일상의 시작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예민하고 뾰족해집니다. 그리고 그 뾰족함으로 서로를 찌르니까 아프고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인데요. 습하고 날씨까지 궂은 장마철을 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다정한 메시지가 담긴 곡을 오늘 일부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8: Hey Jude, don't make it.
7: 비틀즈의 Hey Jude. 이 세상을 네 어깨에 짊어지지 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힘들면 언제도 멈춰도 돼. 다정한 메시지가 담긴 이 곡 남기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re is no name so sweet on earth. 천지에 있는 이름 중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어제 맥추감사 주일 잘 보내셨어요? 여쭈니까 1부에서는 음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추장찌개, 삼계탕 교회에서 함께 드셨다는 분들 계셨고, 최지우님은 맥추감사절 특식은 전국 공통인가 봐요 하면서 역시 삼계탕 얘기하셨고요. 뒷자리 6369 쓰시는 분은 어제 처음 간 동네 교회에서 맥추감사절 음식으로 불고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풍성하게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왔다고.

그래요. 아유, 우리 애청자분들 어제 맥추감사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감사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시흥 농장에서 함께합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보낼 농산물 작업하면서 들어요. 바쁘네요. 비도 올 것 같아요. 사랑꾼님. 동행 나그네님은 장마가 시작돼 청량 풋고추를 못 뜯다. 교회 성도님들과 나눔을 하고 출근길에 회사 식당 이모님들이랑 약 안 친 유기농 고추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유, 뭐 출근 아침 식사부터 회식이네요. 건강한 회식. 고딩맘님, 오늘 저희 딸 첫 출근입니다. 아, 그래요. 낯선 환경에서 올바르게 선택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진달래님, 찬양으로 하는 하루의 시작이 축복입니다. 샬롬. No more and without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소돔 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수 대신 용서를 구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할 기회를 찾기 쉬운데요. 하지만 복수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로서 복수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용서란 상대방 잘못을 묵인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므로써 우리는 억울함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됐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93번째 묵상 억울함의 사슬에서 자유하라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 주님께 영광,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사랑으로님, 새 차가 8월 말쯤 나오는데 차가 시동이 꺼지고 잡음이 너무 심해서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20년 넘게 달렸으니 수명을 다 했나 봐요.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폐차하려니까 아쉽네요. 예, 이제 8월 말에, 그러니까 두 달쯤 남은 거네요. 새 차 타시기까지. 이 자동차가 참 묘해요. 헤어질 때 기분이 이상합니다. 정확한 감정 표현으로는 슬픈 마음도 들어요. 저도 제가 타던 차 보낼 때 꼭 좋은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웃긴 건데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잘 갔으면 좋겠다고,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아유, 좀 전에 어떤 사연 들으시고, 예, 순복음 현님께서는 첫 출근 때가 생각나시나 봐요. 1979년, 와, 봉제 수출회사에 떨리던 그 마음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나신대요. 이순꿀님은 Come into my heart,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신청하시면서, 지난 토요일 아들 혼사를 치른 대학 동기 오랜만에

만의 모임에 한 동기가 폐암 4기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슬프셨군요. 적절한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탄식만 하고 그래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응원을 하는데 친구는 내가 잘 싸우고 있고 차도도 있다고 말했대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신청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중국어로 들었고요. 그리고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그레이스 데이지님 억울함의 사슬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원망과 미움,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힘듭니다. 주여 도우소서. 소마트리오 연주 신청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들으면서 마치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였어요. 첫째, 질문거리를 준비해서 관심을 묻는다. 둘째, 공감거리를 준비해서 마음을 맞춘다. 셋째, 칭찬거리를 준비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훈디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샬롬 CCM 맡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 질문거리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샬씨 가족들 어떻게 지내세요? 유디인 저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우신 거 맞죠? 또 7월의 첫째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생활 모두 안녕하신가요? 이렇듯 궁금한 이야기들 한 주 동안 진솔하게 나눌 수 있길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유디 유지수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첫 곡이었고요. 웨이홈의 오직 주만이였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샬롬 CCM 함께하게 된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가을에 샬씨 다녀가고 7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우리 샬씨 가족들 반갑고 또 한 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윤희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샬롬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엠버와 앵순이님은 처음에 전진 아나운서인 줄 아셨네요. 또 민주맘님도 샬롬 인사해 주셨고 빈센트님, 아 지수 하나님 반갑습니다. 또 폴라리스님도 익숙한 목소리의 지수님이네요. 많이 반갑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다들 두루두루 안녕하신지도 궁금하고요. 가정은 무탈하신지, 일터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신앙생활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니까 상황 되는 분들은 소소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함께하고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샬롬 CCM 이어지는 곡은 히즈윌이 노래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민희님, 부산에서 서울 경기도로 출장 가는 중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절에서 여러 명이 올라가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과 나무를 감상하면서 또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아, 마음밭이 일단 좋으시고요.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오셨으면 하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가시고요. 또 일도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딸기 바구니 님이 두려워 말라 유은성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함께 전했고요. 그 전에 곡은 연평안 그리고 조찬미가 보컬이었죠. 같이 걸어가기. 또 송정미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전민희님, 지수님 이곳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깜놀했습니다. 제가 듣기만 하는데 출근길에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 바쁜 출근길에 또 이렇게 사연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춤추는 구름님은 오늘부터 재외국민 아이들 대입 원서 씁니다. 승민이와 소주 한인연합교회 고3 아이들 입시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마 소주 한인연합교회라고 하신 거 보니까 중국 쪽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아이들 그동안 열심히 해온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네요. 북앤커피님, 해피송에서 뵙던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유지수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지수님, 저는 회사에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수님은 대처하시냐고. 저는 공개적으로 싸우기도 했어요. 공적으로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공적이라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잘 싸워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근데 왜 미운 사람도 나한테 정말 악의를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는 없는데 아휴 미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후자는 대충 저는 좀 무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너에게 이런저런이 좀 불만? 좀 나의 못마땅한 점 공개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과정이 중요하고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

인드 나날님 고생하셨고요. 신청하신 은혜 아니면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요, 은혜 아니면 러브가 노래합니다.

곰이름님, 주말에 엄마 생신이셔서 가족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모처럼 다녀왔는데 기분이 많이 가라앉네요. 얼른 회복해야 되는데 찬양 들으면서 힘내보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적어주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가족 모임이면 나와도 우리 가족이 다 의견이 맞는 것도 아니니까 뭐 엄마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게 또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일단 마음은 좀 많이 좀 털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과 모처럼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모처럼 가시지 말고 다음번에는 아무 일이 없어도 아이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좀 아 엄마 잘 보고 왔다 이런 생각이 또 드시지 않을까요? 생각해봅니다.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였고요. 또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또 Love 은혜 아니면 이었습니다. 2102님, 와, 한 주 동안 지수님 목소리 정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쪽 방에서 잠시 들었었는데 아침 시간 좋습니다. 이 부산 날씨는 비가 오지만 경쾌한 목소리 기분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동네가 부산입니다.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코로나 때 가고 제가 못 갔네요. 진짜 오래됐네.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부산이 가까워서 바로 엊그제라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요. 또 가고 싶네요. 우리 지성님은 유디님 컴백을 환영합니다. 다시 목소리 들으니 좋습니다 하셨고요. 써니 권사님도 유디님 송디 빈자리 함께하니까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훈디는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 그 송디의 빈자리를 하늘이 아쉬워하는지 비가 오락가락 하는 오늘이네요. 뿌꾸레미님, 아, 지수 부장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거든요. 우리 이따 해피송에서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벳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아침을 깨우는 안성진의 음성이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신청곡 뿌꾸레미님 잘 들으셨나요? 오벳이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샬롬 CCM,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훈디를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사랑 이야기에 너의 나의 마음을 아침이라 눈이 가물가물하네요. 나의 마음을 남기고요. 저희는 2부에 올게요.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0: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을 읽어드렸습니다.